0: at the Awesome Rios. Coming up, this is Royal Talk by Raj Heya.
1: 저는 딸이 다 가게 가라는 또 쩔래.